0: FM 드래그 밴. 뉴스 뮤직 앤 엔터테인먼트 FM 103 메가헤르츠.
1: 금츠노 짜기 이니로 HIV and AIDS 예자 카드니기니네 지그진 콜로 HIV 그스미 수쇼 앤 바나치피우 진기요 아니
2: 아이즈 히퍼 콜로 아금라로 스츠 아키르티 아시즈 투차키우 앤 가타움시 금라로 카콜로 HIV 그스미 주크나타 앤 코탈레타 문기요 아니
1: 닝우 곡타 렉타 가하기우 예 카시 케니노로
2: 아세이 보예 나갈린 스테이트 AIDS 컨트롤 소사이티 베조 놈라오 세르자니
3: Those who built the nation with their hard work and pride. ESIC stands strong right by their side. In moments of joy or times of despair, ESIC is always there.
4: Since 1952, ESIC has grown into one of the strongest pillars of support for India's workforce. Nearly 40 million insured workers and over 150 million beneficiaries reaching every state, every family. Cashless medical care, wage support during illness.